나는 사파적 강단 시링 하름문들의 사회부지비께 땅는 땅는 사탁으로 시링으로 그람타 사회부지여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람 샤마드 짱께 아난드 사회부지기 아바슴 올라 조금 아프거니 세태 박샤지야 지나지나 구름카 프미야말로 그라하 프라샤드 페타 기타 기아함 테나디 아르다슴 사무 상가탐 아테 탈리아디 아르다슴 ਸਤਿਗੁਰੂ ਸਰਬੱਤ ਸਾਧ ਸੰਗਤ ਨੂੰ ਆਪਣੇ ਦਰੋਂ ਕਰੋ ਸਿੱਖੀ ਸਿੱਧਕਾ ਭਰੋਸਾ ਨਾਮ ਦਾਨ ਬਖਸ਼ਣਾ ਸ਼ੁਭ ਪਾਵਨਾਵਾਂ ਪੂਰੀਆਂ ਕਰਨੀਆਂ ਆਪ ਜੀ ਦੇ ਹਜ਼ੂਰ ਕੜਾਹਾ ਪ੍ਰਸ਼ਾਦ ਦੀ ਦੇਗ ਹਾਜ਼ਰ ਹੈ।